0: 共同的期盼，是远在天涯的相思。是近在眼前的真实。是梦想，是我们自己的故事。赛伦轮胎，华文大直播，每天晚上7点，凤凰卫视资讯台。当信仰无处安放，真相。 无处可寻。当恐惧淹没光亮，失望笼罩期盼。Chantry
1: loves Ben. You're just gonna be this guy that she was friends with for a couple of months.
0: 纵使迷茫，不灭心底赤诚。Đức
2: bảo nhân loại, nhưng mà mất linh hồn nếu cậu được lời lãi.
3: 그냥 그만하고 도망가.
4: 아니, 끝까지 가야 돼.
0: 纵有坎坷，不敢心中向往.
1: Friends?
5: Yeah, why not? Instant connection. It happens once in a lifetime.
4: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된다.
0: 历经伤痛，却依然相信八月心怀信念，不负热望。从细微末梢，激活无限感知，联系每一寸神经，牵引万千热点。一眼洞察全局关键。阳光保险凤凰焦点新闻，每天凤凰卫视资讯台。
6: 就已经超过了90%。